0: 나오더니 왔은 단주관 워위젯 셈고역 나타스타스페히노 에미시원우 덴지시 샵데빈 약 센트르 디노바시온 디 프리미 페플 오네제 워위드 마고역터 제 트웨터 모이 그득 스쿠비하마 에게 노즈디센 마카프테네 노모 비비안 미셸 쿠이쿠이 비비안
1: Oui, Muriel,
0: Denis Vachon.
1: Oui,
0: notre
1: Oui,